0: 那么最后提炼人家做表格的内容呢，同埋南中南中提双脚堂提及表现，共同对面对面在南堂西林提拔堂表现节里面相同，你的学习。提炼人家做表格的内容卡工作需求，同埋确认西林的内容空，细节平板用的物理拉那么几把，用作对面俺的金融公司监管项目处理个人在那外，南中南中提双脚西林的学习。
1: 就像我今天研究，刚才俺还是拍了一下，等下，说过开发蘑菇穷了嘞，所以呢，今天研究起来是，哎呢，我们，没人我嘛就拿了，我呢是，被这带呢，趁你带呢，我等这个团呢，哎呢，开发蘑菇穷永远，但俺是投入三百的拿了，哎呢，只有呢，俺能就打把底水，俺说，南北做，投入你就自己不能把吃好的打死。
2: 哦，谁还给金正的？这个三界被确认，昨天搁这一面第一的，日本加了钱呢。哦，第一趟呢，三界被确认，说是一级的台湾车，两轮车，真的是穷了。到底突然去做些呗，哪怕差不了。先去陆续给收入，哎呢，你这十几岁收入，真的是讲呢，什么人呢？哎呢，他。
1: 아다개미배지샤가식디두자르다도데몽대샤드샤가요레네르다직당샤샤네 김즈케메브체 교수치샤네 시바이네 에네 패지몽대샤가요르다 최고르다몽대마르디소수도다르니 에네 론존체 고네가게마시브체 에네 교수치샤다 다가잔자가네 시바이네 패지몽대소르샤가요레
2: 사티리인데 산재배추 모르디 몽대 말이 사고르도에 가서 뺀 나는데 주인생에 디디 다 리베다네 땅을 퍼네 다시 시다 람던 리베 남샤 리베다네 다도 시야유도 지그래 세상에 닿고 흉들이지 이봐라 소수 로소 마시오시 소수 개 마시오시 에니 교수시에서네 에니 당연하죠
1: 技术呢，这个人民年年前年前年是新一点子说呢，拉面康苏国的，哎，金色来通是啊，这个阿拉如多啊，第一档是太是要的，是吧？拉面苏不赢呢，是得了要加不起来个头档要了的，甚至的印度站呢，金色来不通，没有是啊的，太长了，要个要买的，所以他这里印度，刚才讲做说不出多少了呀，那呢，啊，不是的。
2: 像是广播业务的这没，告诉人民，查水路要下雨，不是？到地干里要的，但是在里要修路点的，这汽修是呢，那冷静的凶。哎呢，说我没忙时查下呢，啊，是不是在上面的查的几个是啥？说了没没去，我说加了查下呢，我说得加了，连着大家。
1: 俺做拍卖的呀，俺就盖速度要的是，俺那盖一点拿了呢，俺就像团山蒙古鸡，老总下也不用就啥呢，俺就老早拿了了呀，俺那便宜了过多些呢，俺就是反正牛肉少要的，俺都少的，俺牛肉当然这个多些呢，俺就加拿大做些呗，老早就拿了了，这个，俺那啊，不是吃呀，他缺个速度做些。
2: 그래서 그냥 최고 코란 조이시다게 빼서 마시면 되지. 근데 가시 용조 용조 지게 마도시. 안주 칠시로 도스 죽을다. 저 애니 다가 내시게 애니 이게 루지 지게 된 비교 차이. 안주 안다 랍다서 나눠래. 애니 천이 때네. 다섯 동안 돼. 아, 그래서 바 미디를 떼서는 야우 도스. 애니 댄서서 나눠래야. 确认拿了之后，都是考过几个人的，像对马的有不有呢？哎，那入住泡沫组，呀，可能，查查说是像空多少钱呢？呀，这，呃，拿个经验了，等着，呀，退休时呢，入住泡沫组得用钱，哎，那大些东西等着，这江头呢，要多少钱呢？我这边没个钱用，然后，哎，那个瓦伦那些，他，他说没个。
1: 탈럽 주여도바디 제 김보 보모주다디 로종 셔서시 저그리 아니 간다 생일로야 되게 계속 못 오시네.

매진을 묘기 제뇨. 사다 자족 소부스 차샤네. 어다 안데 아 뒤질 때 최생에 대 몽대리 사로 최로 도파치리 하로 된 지지 용배 그도 대 어 뺏어 야오시 때 릴로 야오시 장 아니 산제비 최기 시더 런던 리뷰인 담샤 도세니 디디 야오지 샤바이나 그런 아래 냠용 샤샤네 나대 자갈레니 아니 준비 준비기 체르고 인정도 체르고 먹은 거 더 그래 어 지단 체르고즈 아니 최시다 돈아 지금 말이 아니 당 안주디 르른 거 돈아 무슨 드라지 샤인 차인도 자네 아니 체르고즈 나로래 미세 돈아 생에 가보시면 되는 연구도 와 아니 하고도 여 성금 주고 사시하나 산재비 주고 나로로 성금 주고 심사고 심지 말이 아니 어 노쇼비 신유 나로 성금 주고 여 말이 그래서 체르고즈 나로네 다 미집 모집사다 롱보베 시디 연어 마요사다 소 샘드 모드로 투기와 인도산에 다 겨왕의식에서 말이 여 지금 타로도 탐지집에 계속해 말이 간다 미지디 참부 주하시다 투부 유하시리야 아니 간다 낭배 성공을 보여도 계속부터 우선에 어떤지겠다 민지로 싸워지 연대기 요리 그래서 어디를 인도 자, 소부차샤나, 다, 개체부차니, 간다, 껌버즈, 뺏었다, 챙이다, 여덟지다, 아니, 대, 딱세 여덟지. 띵에 향해서, 남긴다송, 아니, 아드샤바나, 소부 껌버즈, 냐로 껌버즈, 댄댄지, 로종 여우시에, 아니, 디, 지, 와, 랍터즈 나로래 준비기 아니 믹스 쳐다 맞으래 지금게 다 질름다 아드즈 쳐디 지금 랍터즈 나로래 로전샤 여드버지기 어 된지 내 이제 멀럼 저기 저 저기 열라 캐란즈 소고 소고 쳐줘서 디섬 샤쇼 디잖아 소고 리슈 띵서우지 여드버다 디 저런 슈 쓰시면 나라 무튼이 내니 들으시 써시고 들으시 써니고 또 스페 대토그리 다가다가 가나 아니 저물이 차주기 겸에 저물이 고래 요조야 중그리 가다 저물이 요거 멋이 모두 가다 가나서 나보즈 어다 직산제베 슝 세리도 터버 아니 지금나 지금나 때는 뭐야 여대버디 바 다고야 오시디베디 백해서부터 저 소부초도서 대공부 샤쇼아 Shandai. Get a sugar. President, you shall.

외도 니지 야마 편네 나 공단바 인송 대수세를 제베 경공초하게 송들라 차하게 주네 대인안에 세린의 세기 도송 대지 문제 휴급 땡도 만년장 대네 그 중세 대민 중间 경쟁 초도 양바 나무 운제바 나와 칠레당 구공내 창지 긴든당바 라당 구접 동의 도가르와 노산 리둡 제 니르제 문지표와 머드워시 대치로 경군 림부치 전해병기 대한당배 람반네 터시 주민도 펩 공로 등나 최대친보 터시 기도 대한당 불러 진단 남기 부와댁 다만기 제달표네 땜바게베 댄주 땜디기 고발의 양보를 치 디급 구공매 차요 무한남제 서와대 나무 에킨시 랭이 슈장 랭마나 송배치 랭바큐 랭원신 송도 코란라 구공매장 랭바시 송지 여도배 대대네 가제 치마쇼바서 종도 대제 헌당아베 최조선이 겹지천에 긴이 럽중 기주제 피우치라 나네 채나 군조 땜베 드는시 따버 제도 대응님 정주치당 라멘 내조 간대 화제네 티제 낭데 땜베 구름당 틈벌 레조 고제집에 땜베지 나와 세월제 공유 개발 도지쪼바 통진소 유도 추발줄 대지 대성원들의 응시당 대조 루이베 루기 왕생진 대미갈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제 신양 가담 틀리 주루기 왕 날단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죽다 주루 드문이지 장양 마실 장양 까르부소기 지나 두마당 개외신이 린진 최산래 지지 혜자 용서 용제 재난 지지 초가 권주 사무 남세기 도저기 루소 생산기 잡아 삼주일에 대신 공을 조성 잡라 뒤대 줄이라 수경 전담 미비로에 개발 떠보니 제 빈이기 남달 중일에 중일 땡도 뒤대 쪼버 쇼 의제 뒤대 영과 시에친양 쪼단 남기 제수 멀리잠 도게 바자 세베 남달이 숭벌레 떠라오인 대제 조신 흠부르 펩 땡쟁 탐재 켐바 노상 땡땡 이시라 취진당 띠슈 대자 슈벌 개베 깔렌제 땡지 초내장 까두당제 기시 땡에 낭데 땡두 등록 강제 난 구주지 러빈제 대일르 군주지 조장라 대군수절 공우절제 사바 노상체라 쟤네 슈들 배구이기 까나마들 대내송 노래신 펩 경화 배가를 창화 노상 잠배 겨주 초라 배외 추진소 댁대 젠대슈 대내제 한대 몰람기 급 마도 최다 창례당 결장 추위균들 쟤네 다른 지게도 제령이네 흉진 소설 자와 야배기 대바 타주지않아 장바이 시에로 털을 남단 자자게 서울 내주답의 남다리 시 김중재진 사람들 전다장시 대지 노릉소라 장바표도 치마 재네 구지매도 동안소지 시룩 송두제외 두배용구 재바마세 조등재질 송금 치에몽고 거딩장유 도당아이기 꼴소 대상지송기 초가 배성한다고 콜로친부 기름기 남샤 배찬한도지 콜로친부 사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면바 남랑 추조기 노군재질 레버시아바 추당 신기 땡지 대가르기 땡지 양다 남두티외 러지 니안기 벨지 노면군기 고대 팽개섭지 동안기 흉어 러미지지기 랍자 노면농두티외 러미 남미개베 배담 이종머지 미닥바 군지기 랍자 세수 잡았어 작전기 견뎌

0: 북자원이 제 등에 이제 성분 그 까반에 야바발 개별난 쾌유회장 이거 말해 이를 세시 러브장 시바인 번나 계시 보도에 시네 대진 이제 라마스와 시에나 장나발 고아제바 랑랭도 따나 땐데 전 타만한 강팬당 태가를 던도 강주 뜸받지 그 숨바달 제나만 등이 체제 쏘숨라 Tendatan Jere, Mungi Yundetang, Lobson Renuela, Nanyeva, Tobe Yundenji, Tedu Jobashik, Yavalaso.
1: No, sir, Tanda, Tingi Kabu, Pabu Rinumi Kanti, Genjambekandalani, Children of Hair. Jacundan Tembe to me, Tanam she sent to say here. Pesha Kanyu Shujur, Shar Nuburi Tang, Gesset Tulu Shibasanon.